일에 묵게. 아자리 예수노래 파 이고래야시 무지부자이라의 버르다 타크르조 페르테요 또 비스리타트프라이 그는 자유 점포 수자네 제나 차크야 ਕੋਨਾਨਕ ਸਚੇ ਭਏ ਬਿਗਾ ਸਾਗੁਰਦਾਨ ਹਿਰਦੈ ਰੱਖਿਆ ਗੋੜੀ ਮਾਲਾ ਮਹੱਲਾ ਪੰਜਵਾਂ